모두의 본분을 채팅하면 해놓은 거를 걸린 거지. 머리를 붙이게 하되 머리를 맘바 아꼬이 머리를 맘바 나를 머리를 붙이면 너나 훈다 부단이 아이 훈다 커리 너나 마 부단 내는 머리를 붙이게 마이 훈다 미 자고라 하고 마사 하고 마사 그래서 우만 호가 먹을 거니 우만 혁구를 벌려 못해 이 편이 하리 응거 이리 펼 짐갈 겨울이 지나 같은 짓이야 머리를 맘바 나 짐갈 겨울이 날 이리 허리 열어 짠도 짐갈 짐갈 거니 머리를 붙이 자다 가치면 자다 왜 안 넣어도 본 일을 걸어 살 모르시니 그리고 세계 음을 알다 마다 자다 잡으라 왜 할 일이 자다 칼타 홍고대마 앞으로 마이 짐갈 겨울을 칼면 보면 좋으니 나 지금 린다니 면함 그리 린다니 그런 걸 어디 세일은 계속 우리 알로 지는 분들만 원는 사유를 넣나보네 고함 알람 잔디디 우머지 Nasib tu jadi nak apa lagi lah deh. Net mungkin sebelum ni mahu anda matanya makan belam. Soya makari ku pun haisa anda mahu. Nasib ni sebelum ni mahu ini mahu ini sabun ini demam bunyi. So ini mahu ini mahu ini ini demam nama bunyi. Pasam repot hati lo dah suri tinggi gua. So ini jadi pasam ro ini demam nama. Ah kami ini yang ni nak kasih nak.